0: She's back into Vietnam.
1: Window into the Wild, Thursday on CNA.
2: Brought to you by Mandai Wildlife Group.
3: For decades, South Korea has been known for one thing.
4: 첫 번째 질문이 반등했어. 첫 질문이다. 네, 저는 때.
3: But in 2024, something changed.
5: 24년에 이제 북한의 반등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서.
3: South Korea's birth rates have risen steadily for two full years.
6: 저희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기는 했습니다.
3: Could South Korea finally be turning the tide on babies?
7: 누구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잃을 게 많잖아요.
3: Insight Thursday on CNA.

0: For decades, South Korea has been known for one thing.
1: 첫 번째 질문이 반등했어. 첫 질문이죠, 네. 저는 때.
0: But in 2024, something changed.
2: 24년에 이제 비권의 반등의 어떤 신호들이 보여져서.
0: South Korea's birth rates have risen steadily for two full years.
3: 저희의 정책들이 마구 쏟아지기는 했습니다.
0: Could South Korea finally be turning the tide on babies?
4: 누구나 그렇지만 논리적으로는 잃을 게 많잖아요.
0: Insight Thursday on CNA.